남역 도로 철도 연합 운수 중심 철도 전용선 신설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사회로 조당위 이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금평 생태 문명 사상과 수금평 법치 사상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을 참답게 관철하며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 환경 치리 법치화 수순을 힘써 향상시켜 연변을 청산 록수로 단장시키고 양호한 공기질을 유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쳐 건설해야 합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주석 조금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둘러싸고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분명하고 실제에 부합돼 매우 강한 이론성, 지도성과 목적성을 구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이며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법전으로서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 문명 건설 이론과 제도,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새시대 생태 문명 건설과 의법 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성과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시대에 발맞춰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대한 획기적 조치로 환경지법, 사법을 규범화하고 생태 환경 위험에 대비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의 핵심 요지와 정신적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 터득, 정통, 실천에 공을 들여야 하며 제반 제도, 조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 환경 보호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연변의 생태 우세를 1층 다지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도입해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법을 이해하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을 이용하는 전제이고 기초입니다. 각급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 임무로 간주하여 사명을 안고 학습하고 책임을 지니고 학습하며 문제를 가지고 학습해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응용해 생태환경 위험에 대비 생태환경 위험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 학습을 기본 요구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제반 제도 설계에 내재된 논리와 실천 방향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며 법전의 기본 원칙, 핵심 제도, 권한과 책임의 경계 및 행위 규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친환경 발전 등 면의 명확한 법정 권한, 법정 절차와 법정 책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뜻까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결시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림구 생태 복구,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법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약, 준칙을 깊이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 종점 생태 기능 구역을 겨냥한 특별 요구를 깊이 연구해 이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되고 실천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솔선수범에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은 한 걸음 먼저 학습하고 한층 더 깊이 학습하며 법전을 학습 선전 관찰하는 것을 길림성 사업에 관한 수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하고 15차 오기는 괴유광의 포치를 관철 시다라는 것과 결부하며 그 속에 내포된 국가의 전략적 고려를 깊이 터득해 학습 성과를 확실하게 생태보호 사업을 추동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존안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가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법률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교양,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법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달려있고 법률의 권위 또한 시행에 달려있습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수단을 생태 환경 치리를 주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산,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지, 사막의 일체화 보호 및 체계적인 치리를 총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 데 견고한 친환경 버팀목을 제공하고 생태 바탕색을 더해줘야 합니다. 재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법전 규정에 저촉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조항 내용을 서둘러 수정하고 시간이 지나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하며 제도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보조 규정을 완비해 우리 조 생태 환경 치리 사업이 법에 의거할 수 있고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오염 방지 퇴치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위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석탄 보일러 종합정돈, 산업정책, 현재 산업분포계획에 부합되지 않고 관련 심사비준 수속이 없으며 오염물 배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 휘발성 유기물 등에 대한 전문 정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수질 오염 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 관리, 하천으로 연결되는 오수 배출구 검사 및 정돈, 식수 수원지 보호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감리 및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심금을 울리게 해야 합니다. 친환경 전환 승격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합니다. 친환경 생산, 친환경 유통, 친환경 소비를 전방위적, 전사슬적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과 기술 등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 기술 승격을 추동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착지와 발전을 촉진하며 림업 탄소 흡수원 증빙, 림업 탄소 흡수원 담보 대출 등 새 모식을 적극 탐색해 연변의 녹수 청산이 계속해 금산, 은산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전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자 장기적인 공정으로서 각측의 공동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의 관찰 실시를 중심 업무와 함께 계획하고 배치하며 추진하고 시달시켜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들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배치하며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본관 지도자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토지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소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문과 지역을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 생태 환경 보호의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함으로써 모든 임무가 책임성이 있게 관리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틀어주기와 다섯 가지 안건 종결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조항과 성환경부 독찰 가운데서 반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착실히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집중적인 문제 해결 행동을 심화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준 문제를 제거하고 신규 발생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정돈에서 능동적인 방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기제의 주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찰 실시 상황을 고품질 발전 지속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재반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당위 이론학습중심서조 성원, 조당위 조정부의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제 조항 및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중국 철도 대여국 동북분회사에서 시공을 맡은 도훈철도 훈춘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 부대철도전용선 신설공사 시공현장은 한창 분망한 모습입니다. 훈춘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 부대철도전용선 신설공사의 총 투자액은 13,218.6만원이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전용선의 총 길이는 3.109km로 노선은 근해가도 춘경천에서 시작해 지변천, 동흥천을 지나 태영천까지 이어집니다. 새로 건설되는 철도전용선은 기존 훈춘남역에서 분기되며 기존의 혼합궤도를 광궤도와 표준궤도 두 개 노선으로 분리하고 광궤도에는 새로운 분기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노선은 훈을 고속도로와 태양하를 가로질러 훈춘 중요 청정에너지 물류단지까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철도 전용선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훈춘 통상구의 타구 기초시설 배치를 가열층 보완하고 도로 철도 연합 운수 물류 체계를 최소화하며 종로 에너지 무역 협력의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역 청정 에너지 운송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훈춘의 대외 개방 심화와 통상구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하다문양 마적달촌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목표로 촌민들을 정돈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조력하도록 흡인해 촌 면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변경의 작은 촌이 새롭게 활기를 되찾게 하고 촌민들의 행복감, 획득감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적달촌에 들어서면 집들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평탄하고 깨끗한 촌 도로가 모든 집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촌민들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을 옆에는 캠핑 기지가 점차 시설을 갖추어가고 있고 대학생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아름다운 향촌 순찰보호대가 촌 도로를 오가며 세심하게 촌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촌민들의 만족은 촌에서 추진한 일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적달 촌에서는 아름다운 뜨락 건설을 장력점으로 촌민들이 주동적으로 뜨락 정돈과 환경 수호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특색 자원에 의탁해 캠핑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향촌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했습니다. 촌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마적달 촌에서는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오래도록 성과를 이어가며 건설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산업 업태를 풍부히 하며 향품 문명을 제고해 이 변경의 아름다운 향촌이 외관과 활력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촌민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농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훈춘시 마천자향 마신촌의 논밭에서 고속 이안기가 오가며 초여름 벼 모내기 사업이 서막을 열었습니다. 마신촌에 들어서면 평평하게 정리된 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고속 이안기 한 대가 한창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 이안기 뒤로 연록색의 모종이 육모판에서 가지런히 미끄러져 내려와 논의 안정적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균일한 간격과 높이로 정연하게 심어진 모종들은 벼의 우질과 고산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모내기의 고표준과 고효율의 추진을 확보하고서 마천자향 종합봉사 중심의 삼일꾼들은 일선에 내려가 전 과정에서 모내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은 전간에 신입해 변모의 품질, 간격과 밀도 등 관건적 환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재배농들이 규범적으로 조작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모종을 얕고 균일하게 심게 함으로써 모종의 활착률을 절실

질이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종화가도 영신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환갑축하 당의 은덕구가 당 건설 온종 석양을 따스럽게 집단 환갑 경축 활동을 개최하고 실제 행동으로 당 조직의 배려와 따스러움을 전달해 환갑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 당원자원 봉사자 사회구역 3.1군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 환갑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꽃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홍색하고 경전희곡, 민속무용 등 종목이 번갈아 상연됐는데 로인들은 낮은 소리로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따라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생일 성연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4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철도전용선신설공사가안정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8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4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생태문명사상과수금평법치사상을충실하게실천하고중화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을참답게관찰하며록수청산이곧금산은산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실천하고생태환경치리법치화수순을힘써향상시켜연변을청산록수로단장시키고양호한공기질을유지함으로써아름다운중국건설선행구를다그쳐건설해야합니다조인대상무위원회주임최홍성조정협주석조금성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서길림성법학회생태환경법치연구회회장단혜연이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을둘러싸고전문지도를했습니다강의는주제가선명하고중점이뚜렷하며조리가분명하고실제에부합돼매우강한이론성지도성과목적성을구비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은우리나라에서두번째로법전으로명명된법률이며세계적으로첫번째로생태환경으로명명된법전으로서18차당대회이래생태문명건설이론과제도실천성과를집중적으로구현했습니다이는새시대생태문명건설과의법치국을전면추진하는과정의상징적인성과이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법률체계를시대에발맞춰보완하고발전시키는중대한획기적조치로환경집법사법을규범화하고생태환경위험에대비하며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면에서중대한의의를가집니다각급당위에서는중화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의핵심요지와정신적본질을정확하게파악하고학습터득정통실천에공을들여야하며재반제도조치요구를참답게관찰하고생태환경보호사업을착실하게잘해연변의생태우세를1층다지고연변의생태바탕색을도피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법을배우고법을이해하는것은법을존중하고법을준수하며법을이용하는전제이고기초입니다각급지도간부들은중화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학습을하나의중요한정치

목적으로 간주하여 사명을 안고 학습하고 책임을 지니고 학습하며 문제를 가지고 학습해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응용해 생태 환경 위험에 대비 생태 환경 위험을 해소하고 생태 환경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 학습을 기본 요구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재반 제도 설계에 내재된 논리와 실천 방향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며 법전의 기본 원칙, 핵심 제도, 권한과 책임의 경계 및 행위 규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친환경 발전 등 면의 명확한 법정 권한, 법정 절차와 법정 책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뜻까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결시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림구 생태 복구,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법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약, 존칙을 깊이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지역, 종점 생태기능구역을 겨냥한 특별요구를 깊이 연구해 이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되고 실천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설선수범에 학습해야 합니다. 조급 지도자들은 한 걸음 먼저 학습하고 한층 더 깊이 학습하며 법전을 학습 선전 관찰하는 것을 길림성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하고 15차 5기는 괴유광의 포치를 관철 시달하는 것과 결부하며 그 속에 내포된 국가의 전략적 고려를 깊이 터득해 학습 성과를 확실하게 생태보호 사업을 추동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가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교양,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법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달려있고 법률의 권위 또한 시행에 달려있습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수단을 생태 환경 치리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산,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지, 사막의 일체화 보호 및 체계적인 치리를 총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고한 친환경 버팀목을 제공하고 생태 바탕색을 더해줘야 합니다. 재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법전 규정에 저촉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조항 내용을 서둘러 수정하고 시간이 지나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하며 제도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보조 규정을 완비해 우리도 생태 환경 치리 사업이 법에 의거할 수 있고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오염 방지 퇴치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위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석탄 보일화 종합정돈, 산업정책, 현재 산업분포계획에 부합되지 않고 관련 심사비준 수속이 없으며 오염물 배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 휘발성 유기물 등에 대한 전문 정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수질 오염 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 관리, 하천으로 연결되는 오수 배출구 검사 및 정돈, 식수 수원지 보호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감리 및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심금을 울리게 해야 합니다. 친환경 전환 성격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합니다. 친환경 생산, 친환경 유통, 친환경 소비를 전방위적, 전사슬적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과 기술 등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 기술 승격을 추동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착지와 발전을 촉진하며 림업 탄소 흡수원 증빙, 림업 탄소 흡수원 담보 대출 등새 모식을 적극 탐색해 연변의 녹수 청산이 계속해 금산 은산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전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자 장기적인 공정으로서 각측의 공동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의 관찰 실시를 중심 업무와 함께 계획하고 배치하며 추진하고 시달시켜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들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배치하며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본관 지도자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토지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소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문과 지역을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 생태 환경 보호의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함으로써 모든 임무가 책임성이 있게 관리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틀어주기와 다섯 가지 안건 종결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조항과 성환경부 독찰 가운데서 반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착실히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집중적인 문제 해결 행동을 심화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준 문제를 제거하고 신규 발생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정돈에서 능동적인 방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기제의 주시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찰 실시 상황을 고품질 발전 지속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재반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당위 이론학습 중심 서조 성원, 조당위 조정부의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 주제 조항 및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중국 철도 대여국 동북분회사에서 시공을 맡은 도훈철도 훈춘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 부대철도전용선 신설공사 시공 현장은 한창 분망한 모습입니다. 훈춘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 부대철도전용선 신설공사의 총 투자액은 13,218.6만 원이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 전용선의 총 길이는 3.109km로 노선은 근해가도 춘경촌에서 시작해 지변촌, 동흥촌을 지나 태영촌까지 이어집니다. 새로 건설되는 철도 전용선은 기존 훈춘 남역에서 분기되며 기존의 혼합 궤도를 광궤도와 표준 궤도 두개 노선으로 분리하고 광궤도에는 새로운 분기길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로선은 훈을 고속도로와 태양하를 가로질러 훈춘 중요 청정에너지 물류단지까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철도 전용선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훈춘 통상구의 타구 기초시설 배치를 가열층 보완하고 도로 철도 연합 운수 물류 체계를 최소화하며 종로 에너지 무역 협력의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역 청정에너지 운송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훈춘의 대외 개방 심화와 통상구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하다문양 마적달촌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목표로 촌민들을 정돈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조력하도록 흡인해 촌 면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변경의 작은 촌이 새롭게 활기를 되찾게 하고 서민들의 행복감, 획득감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적달촌에 들어서면 집들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고 평탄하고 깨끗한 촌 도로가 모든 집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서민들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을 옆에는 캠핑 기지가 점차 시설을 갖추어가고 있고 대학생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아름다운 향촌 순찰 보호대가 촌 도로를 오가며 세심하게 촌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만족은 촌에서 추진한 일련의 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즈그달 촌에서는 아름다운 뜨락 건설을 창력점으로 초민들이 주동적으로 뜨락 정돈과 환경 수호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특색 자원에 의탁해 캠핑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향촌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했습니다. 촌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마즈그달 촌에서는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오래도록 성과를 이어가며 건설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산업 업태를 풍부히 하며 향품 문명을 제고해 이 변경의 아름다운 향촌이 외관과 활력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촌민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농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훈촌시 마천자향 마신촌의 논밭에서 고속 이안기가 오가며 초여름 벼 모내기 사업이 소막을 열었습니다. 마신촌에 들어서면 평평하게 정리된 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고속 이안기 한 대가 한창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 이안기 뒤로 연록색의 모종이 융모판에서 가지런히 미끄러져 내려와 논의 안정 쪽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균일한 간격과 높이로 정연하게 심어진 모종들은 벼의 우질과 고산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모내기의 고표준과 고효율의 추진을 확보하고서 마천자향 종합봉사 중심의 삼일꾼들은 일선에 내려가 전 과정에서 모내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은 전간에 신입해 변모의 품질, 간격과 밀도 등 관건적 환절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재배농들이 규범적으로 조작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모종을 얕고 균일하게 심게 함으로써 모종의 활착률을 절실히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종화가도 영신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환갑축하 당의 은덕구가 당건설 온종 석양을 따스럽게 집단 환갑경축 활동을 개최하고 실제 행동으로 당 조직의 배려와 따스러움을 전달해 환갑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 당원자원 봉사사 사회구역 3일군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 환갑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꽃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홍색하곡, 경전희곡, 민속무용 등 종목이 번갈아 상연됐는데 로인들은 낮은 소리로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따라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생일 송연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성당이이룬학습중심소집단확대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이소집됐습니다계획총투자가1억3천만원인珲春금속해옥과학기술유한회사패들보드및자동차부품가공대상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성당이서기황강은그내일성당이이룬학습중심소집단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을소집사회했습니다성시현향4급당정간부들이함께습금형청소계의료발전경험을갈증잘총화하고운영할때관한중요지시정치를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청소계중요지시정치를깊이학습하고실천해야하며의료발전경험을진정으로배우고참고하며올바른지적관으로사업하고창업하며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를발전시켜길림실정에부합하는고품질발전의길을탐색해걸어나가야합니다회의에서성정협주석조국현성당이부석이오혜웅이각기의료발전경험은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현역에서의생동한실천이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성공적인본보기이며의료발전경험을학습참고해길림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추진하자는것을둘러싸고보고를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습금형청소기는절강에서사업할때여러차례의료에가서조사연구하면서예상치못한발전무에서유를창조하는발전도를금으로바꾸는발전이라고의료발전경험의정수를정확하게요약했습니다20년후15차5년계획이시작되는중요한시기에습금형청소기가의료발전경험을독잘정화하고운영하는중요지시를내린것은전반국면을이끄는중대한의의가있으며우리의창업혁신창조활력을불러일으키고길림고품질발전을주동하는데근본적인준칙을제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성상하에서는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터득하고참답게관철시달하며의료발전경험을잘배우고운영해야합니다현역경제발전을독중요한위치에놓고사상을갈증해방하며개혁으로난제를해결하고개방으로국면을타파하며실질적인조치를취하고용감하게앞장서길림의각항사업이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추동해야합니다각시조각현시구당위에서는두가지제목을둘러싸고심도있는교류와연구토론을전개해야합니다첫째의료발전경험을어떻게배우고참고해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억세게들어줄것인가둘째어떻게사고화시기에훌륭한간부가되어인민을마음속최고위치에두고맡은바직책을다해인민의행복을창조할것인가입니다각지도부성원들은참답게학습하고마음을가다듬어사고하며허황되거나공담에머물지말고즉시행동으로옮기고학습을통해실제성과를거두고학습한것을실천해운영해야합니다각지에서는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운영한 생동한 실천을 잘 선전해 전성적으로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농안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는 시현 향의 기바꿈 해입니다. 성당에서는 실적을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하며 정확한 임용 향도와 사업 향도를 더욱 뚜렷하게 수립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우수한 간부를 힘써 선발 중용하며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용감히 도전하는 사람을 지지하며 청렴 결백한 사람들의 명예를 주어야 합니다. 각급 간부들은 더욱 엄격히 자신을 요구하고 교율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대담하게 사업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내는 업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형 정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 폭죽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예누리 없이 시달하고 각지 안전 사고에서 교훈을 깊이 흡수하며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문제를 유추해내어 안전 위험 조사 정도를 강화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각항 조치 시달을 억세게 틀어줘야 합니다. 종합성 검사와 조사를 전개해 한 번에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발견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꽃불과 폭죽 전 사슬의 불법 위법 단속 점은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농촌 지역의 세 가지 초과, 한개 피로 등 교통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고공, 고속, 고위험 대상에 대한 운영과 감독 관리를 강화해 중특대 안성원, 성직속 부문단이 관련 기업과 대학교 책임 동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각 향진 가도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내일 훈천시 대상 건설 현장은 부망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오가고 기계 굉음이 울리는 가운데 건설자들은 시공기일을 다잡아 진도를 다그치고 질 제고와 안전을 보장해 대상 건설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 건설 현장입니다. 굴착기, 로더 등 공사 차량이 마력을 다하고 노동자들은 넘치는 열기로 시공 건설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훈순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의 계획 총 투자는 1억 3천만 원이고 총 부지 면적은 3만 2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만 9,800평방미터로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봉사용 건물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전개하게 되는데 연간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30만 세트, 자동차 수중통 기관 12만 개, 온풍기 10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벚꽃이 가지마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초여름날 훈천시 영안진 쌍신촌의 사과배 과수원은 성화기를 맞이해 새하얀 벚꽃들이 미풍에 춤을 추는 가운데 관원들은 인공 수분을 하느라 드바삐 보냅니다. 5월 초수는 쌍신촌의 사과배 꽃이 만개하는 시기자 인공 수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목전 쌍신촌의 관홍들은 노도나도 수분 작업에 투입됐고, 과수원에는 분망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홍 무해령이 재배하는 700그루의 사과나무는 전부 때 맞춰 꽃이 피었습니다. 작과율을 확보하고 산량을 높이기 위해 그는 일찌감치 화분을 준비하고 인공 수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사과배는 중국 양질의 배 품종이자 지리 표지성 보호 제품입니다. 영안진 쌍신촌은 훈춘 사과배의 중요한 재배 구역으로서 현재 우월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탁해 재배된 사과배는 품질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인공 수분은 사과배의 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관건적 환절로서 작과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기형 열매를 줄이며 과실이 더 크고 식감이 더 좋게 합니다. 일전에 훈천시 제1소학교 교육그룹 학교 반급 축구 슈퍼리그가 개막해 교정 체육 생활을 풍부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갈증 증강했으며 학교 간의 교류와 우위를 증진하고 학교 체육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개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꼬마 선수들은 뛰어난 호흡으로 협력하며 힘차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멋진 패스와 슈팅이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며 현장 분위기를